0: 그런 얘기도 마소대로시야. 아니 최시다 치마다 아니 이도와 그 간절로다 국교다 이제 차장로로 다 가져로 딱자야고 치고.
1: 2008년 一次意外。 让此人央真失去了行动能力，身体受限，前路也一片茫然。次年，在龙日江措的鼓励下，他走进了藏香工厂，开始接触分拣和包装工作，那是他重新与世界连接的方式。 此人央真来自日喀则，已经在这里工作了17年，双手分拣过的藏香难以计数。他身边还有45名同事。 其中当地农牧民25人，残障人士6人，人生际遇各不相同，但一根香的分拣，一盒香的包装，支撑起各自的生活和梦想。
0: 언제 그래?